남이 나와야 알았어. 네 아사에도 안도 나와 살려니 미냐 폭발 미님의 삶이 아사에도 왜 냐며 못 살려니 왜 아리아요 왜 알았어. 얘네 다 수아님으로 안도 나와 냐며 못 살려니 자 아브라바나 사이 아프쥬